0: 아스니 아루데 모두 마치니 요쭈쭈가 불라타오쿠 손이 불라치게 타오게
1: 下午的活动被日期所限，太阳偏西时分，人们来到村口山坡的祭台祭拜祖先，保佑子孙后代无病无灾。
2: 마도 까마쳐 라타마도 에드나 오야쇼
1: 接下来是30打年轻人最喜欢的节目，男女情歌对唱比赛，赛歌会先是男女各站一排，你有来言，我有去语，唱问唱答，充斥着善意的为难，充满着欢声笑语。